0: 자기만한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봐. 이래 이래로 다. 도시와시 있다고도 가. 이모와 있어 보시기도 기대나 있다가. 기만한 그 이래. 하시다나 그 유래를 기와나 그 유래 담놈 다시 사람 반담다 이봐 왜 있어 멋있게 되지 기다 아닌데 가요 기와나 그 유래 기와나 그 유래 기와나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그러니까 그래 이놈 말하는 호동 말다 자 남진 된다 자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? Fiv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
2: me just
1: to,
2: doing one?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No. Okay, okay. So I'm leading.
0: Kiwana kuyure. Shitana kuyure. Kiwana kuyure. Shitana kuyure. 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バラクユレ走った